0: OK OK 好，
1: 开会都帮助
0: 哈。嘿嘿，好，谢谢。
1: 感恩，谢谢。
0: 好，拜拜，来你好，嘿，喂，嗯。算卡算卡算卡哈。电话要卡卡空白空空，七七五五九九哈。空白空空七七五五九九零八零零七七五五九九。